0: 처벌 한 달아 보내 쓸걸 사러 헌슈.
1: 팀에 도둑선 배신 니커딘 순스모. 도둑선 몰던 군버스긴 은디스모. 도둑선 세신 헛던 북들 체르메즈 적질이여.